0: tindegi nao tongsan shayash toga. Ta di ngang ne, tungni ngewe lo tini tanda tegisya, tashi kiawa kaane, tindegi tate ume shisu nyambara shayate, te ngang le, sidi, tini ngewe lo tini drushi shayane. Ani, lagu nambali ya shayate chigi. Kuzulu lai su shayata di imare. So, the name in the turn tamper, turn tamper, Genga, Meva, Le, Guzo, Hai, Suji, Gur, Gomshin, sir. Then Naga Shumuwa, Ansamolo, the Gansamor, Chig Chogan Dending and Ro, Chig Mongu already in a Tuni Gualia, Shara Tonaska Mishiba, as a Yondiguba. So, then the name in the taking a quantum shipment decision. Sanga Yamish, Shangishina. 동이가 따와라 냠뇨 예버지 네버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나도 캐워지 쟁에 이나 동이가 따와 매봐 타매 버리 다오 동이가 따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난저버 산된데 좀 나래야 섬섬의 따원 증에 예버리 우마의 따원 증에 예버리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뇨 예버지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지 물을 마도 무슨 그런 그 따위 양념 매등했지 시간 가고 그러자 양 그럼 매봤다 가사 그 담이 락바 떡배 따위 연에 뒤 편기가 말해 최지 담이 차라 그런 지 떡고요 나 최종 차라 쉬어를 나 무슨 그런 그다 최지 담이 따위지 요구요 든든들 그 따위 아니 가다베 시리군년 볼래 기아지 영원래야 정주 없으면 좀 뭐죠? 영화야 말봐. 자, 근데 인도산에 나냐면 세계인데 파르도 침배 남기 가서를 배 님불디디 가다 냐모도 취되버지다 콩도 취되버지 콜도 취되버지 고유하는 맛 때문에 그냥 처음도 와. 파르도 침배 라름 냐면 세계 집에나 나가 내저 디디 대강은 내배 접과 요마래 거람이 정주 없으면 거야 친루 냐면 샤 다그데 다게 거라다 산데 거라. 나가 냐면 세계 되게 학검실이다. 나 장실이 무슨 조선 대실이 되게 말해. 그 간다 돈이 나오고 이래. 장족성 거기야 때문에 편시합니다. 와. 나도 친구들 제게 뒤숭구야래. 돈 담을 깽가 매발래. 단 대변하려야 돈 담을 쉬었던지 깽가 매발. 타제 우매 시수 냐벌 샤디 송대야. 단 될라 깽가 여 말해. 상대 전대 하지 말아. 나란 졸로래야. 깨워다 내봐다 가과 써야지 깽가 내송 써야지 로를 샤되기요래 로를 샤르 유리자네 시드 니네 댐배 깽가 내송 써서 로를 샤르도가 다들 샤워는 시여나 닥터자는 니그버리디 디 닥터자윤디 터시 깨워 직사용나 니하면도 직두 제게 타네 직사용나 내봐디 니하면도 예미 깽고 된시 타네 사무스탐베이나 그 가야 써야디 그러다 중가 드부티 시다디 남샤 조미트부지기 마데샤이무로와 어 드르르부 거네 고 타녀도 매베게 시기야 말에 콜로로 샤오는 신 견딘의 예미지 쩨니 아 견딘의 매바 타 쳇부지기 로로 샤이 르자네 에니 에데 깽가 매바 타데 우메 시디 에니 로로야 샤이 원바레 로로 샤오 텔라 냠브라 샤디 대앙레 에니 거수 공부기 아니 서부 나바디스 아니 영어로 샤워체 텐데 텐션에 텔라 템베 마사지 몰라 샤워지도 와 아니 서부 마제다 사나디 레송 다 드르르베 아니 서울 미네 라야 아니 러시아 동바 게임도 사네 아니 미고 자셔와 하이 콜로르 미네 나마르시면 해봐 샤디 종이 말이 아니 사세님이 샤디 종이 말이
1: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a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0: 제로 외세기 잉리 샤데바 외세 딩원에 샤요나 천루메데바 자 네 그브레니 외세달라 드마체 송데아게 루브르도 두다 겐지 사르도 계신스 아니 가르야 드네메데 그 옛 때문에 여다바 남양 갖고 매바 따도 내댕이지 이번 일전에 외세 드마체스 자 딘데 인디 코와다 냥엘렌 대비 최탐제 옛에 마게라 자와 제네비 규모 때워라셔 보이는 줄로 소베런 신 옛에 임베치스 예상 개별을 신 대만이네 나와나 소바 디탐제로 대매 아니 하루 여자바 런신 옛에 임베치 최탐제 런신기 냥엘렌 대바 대 냥엘렌 대바 대 천봉안의 용해런 신 풍봉안의 링의 상계 나브레시바시니 전주서바 시이랑신 유신은 제발하무 시이랑신 원부신이 전주선배는 뒤신이 제발하무 시이랑신 류기 원보다 나브레시바도 유도 대략주면 전주선배 초유랑신 당시에 무신의 초유랑신 이기 나브레시바는 전주고 쓴 도주 꾸두상부랑신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 자원모 꾸두상부랑신 대단장 예내 원바로 쏘바로 상계배랑신 인기 테 남기주고 마이노스 Rangshin yang desa ya, lamji zhukuya marwa, ko rangshin yue marwa da. Oda da dina shiri, te lamji zhubwa mayinu. Te da shoushu tuyusunda, kamsunda sobo, duje da duma chebe. Che tamje rangi semle kuna me te is. Da di kamsunda dina semza mo suwa di, donga tumunga kame che. Da anda di rangi semle kuna me te suya di, da nyungme sheba tera samdani. Te rangna. 대세 대견도 여대봐. 자, 이제 이 유산의 지게도 랑스 소수 동안에 상제 전주 뒤니도 이제 순부 뒤니도 중화체는 뒤니도 시행중어 지게도 최 탐시에니 썸을 내서 썸는 난가를 내서 난가니 찔러야 민에서 시행중어 뒤 난가도 치 난가 뒤 멤버체 난가 난가 난가 난가 뒤 육매외세 육매외세 뒤니에 오간에 다 되고 이러잖아요. 남간에 찔러야 미네소스. 신중하다. 최탐전에 오니지 동보. 최탐전에 대만에 나발 다보. 최탐전에 용기 외세오. 최탐전에 정신기 양하는 대보. 최탐전에 오버소와 상계보. 예상계보 인사디. 오간에 다보 예상계보 인시에 송소. 니는 소보치 보고 송샤.
1: So we read from the text, it's on page 35.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inner yoga, the metta tantra, is threefold. One, the mode of generation. Two, the mode of completion. And three,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One, the mode of generation. The mode of generation is achieved by means of the meditative practice of gradual development of the three meditative absorptions, which were explained before. And gradual creation of the mandala. And then the mode of completion is achieved by abiding unwaveringly within the visualization of male and female deities that are ultimately devoid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as well as the middle way of ultimate expanse, which is the non-conceptual truth,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cultivating in perfect equanimity and unmuddled manner the form of the noble deity with clear visualization. So this reference to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referred to as the ultimate expanse here, should be understood in its proper context. Since we are dealing here with the context of highest yoga tantra, Anuttara yoga tantra, the references to terms such as ultimate expanse or the ultimate truth, Paramartha Satya, and Vajradhadu, Dharmadhadu, and so on, should really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or according to the Anuttara Tantra explanation. So here, one needs to understand ultimate truth and emptiness on the two levels. On one level, there is the objective emptiness, which is the emptiness and the ultimate truth as explained in the middle way philosophical texts, where we refer to basically the emptiness as it is understood in the perfection vehicle. So this is

0: 로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먼저.
2: 자바바자라자바동군노선보대한대신대대다공계제소다로진교대다다제로도모드 thank you, good night.
3: D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er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Ya, ta. Ta chen de chen roa. Chen ni ta. Ta dona ta diga de tire. Si ve nye ja sem be chu ma ya dunge dunge ki ji ne tam de chu la yue se. Si ve nye ja sam dan lia se ni dunge ki dunge sam ni de le tam de chu la yue se. Ta ga sa sa je Ani, tangan tu cuci awal rumah tu. Kalau dah sahaja ke tawal le tandu, cundi le ciri tu juga soalnya yaris. Tindih ini sana, tena tungen rubdan, tena kasar. Ani tungen rubdan ruben nus. Ani nayaan jaya sumudar minyak kena cingulas. Jadi tena duji tungen jis, duji ke tungen. Ani ngamai lenyun ke pangre. 전에 남의 레뉴기 방제 다다 동맹이 댄싱에 동에 다다의 댄싱에 레뉴기 방변 제부 전에 레뉴기 냉에는 제수 전에 여바 인도산에 뉴모 치마 치마 깨와라 고베 투비 깨는 생겼지 뒤 깨베 중줄기 동에 주변 내지게 된대기 아니 녀얼렘베 풍 풍부세네 간다 두지기 동에 리스도 뇽몽베 샹완 쟁게 아니 년린지 풍부 껴완 딜라 아니 이인 중네 다테 라르다 렘비고지 다 디르잖아 자와 뇽몽 타신 셔야지 다 딘제글로 딜라 아니 인중 삼바세 디스버리스 인중 끼톱 셔야디 제대로 추 삼베 타네 랑게 낭게 닝고 리베티네 다 타바시 마토노 타면도 뇽몽베 다 뇽몽베 달레 게마토노 타면도 삼바지게 다 로티 끼고리 소리 로티 장고리스 레난세시스다 다 델스기야레 레마더 레난세시스 넘네베 소스베 베스네베 실로 텐데베 게 좀 멤버리 레난세시스 소 스탱고 나로네 다 가소리 그게 뉴몬발라 셰타고네 수니 다 텔레 깨워지 남초나 삼용되니 타바되니 뭐마 델레 그런데 지금 배신원 수경.
1: So, therefore, for example, in Penchalosan Chicken's writing, he explains in great detail, vividness, that so far as the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obvious, evident sufferings is concerned, this kind of feeling. Can only also be found among the cattles as well. Even the cattles have the ability to dislike suffering and pain and avoid i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econd level of suffering, which is the suffering of change, the feeling, the aspiration to gain freedom from that can also be found among non-Buddhist practitioners of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refore what is required is to cultivate a deep sense of renunciation grounded on a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very fact of our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mental afflictions is what is required to be cultivated, and so therefore, the suffering that we must seek freedom from is the suffering of conditioning. And this refers to our existence characterized by the mental and physical aggregates under the control of karma and delusion or mental afflictions. So this existence, samsara, unenlightened existence, is not only the consequence of delusions and mental afflictions, but also it acts as a basis for present mental afflictions, and also it acts as a kind of a potential for creating basis for future experiences of suffering and mental afflictions as well. Therefore, one must develop a deep sense of revulsion and also sense of disillusionment towards